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구마모토현 우키시 대피소에는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이재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내에서 약 3만 4,770가구가 단수 상태이며 이 중 우키시 내에 약 8,470가구에서도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내 대피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우키시청 주차장에는 미에현 쯔시에서 보내온 재해용 화장실 트레일러가 8일부터 설치됐습니다. 트레일러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공간 등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서양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재해 증명서 절차를 밟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트레일러 담당인 쯔시 위기관리부의 다케우치 모리노부 특명 참여는 하수도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가운데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가자 지구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 사이에서 작년에 정전 합의가 발효된 지 10일로 10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측이 정전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간헐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현지 당국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망자는 1,250명을 넘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적어도 300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HK 가자 사무소는 지난 7월 9살 딸을 잃은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딸과 같이 피란 생활을 하는 장막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무인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자신의 팔을 관통해 딸의 가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지금도 딸의 옷과 학습장을 손에 들고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장막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자지구에서는 날마다 우리 딸처럼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므로 완전한 휴전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아라구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된 아라구치 외무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아라구치 외무장관은 현재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해각서 위반이 시정되고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배상할 때까지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설정을 위한 오만과의 협의에 대해 아라구치 외무장관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9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을 단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란 측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생각을 시사했다는 것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국은 희귀 금속의 일종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텅스텐 광석 생산량에서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군민 양용 품목의 각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텅스텐 관련 품목도 여러 가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이래 대상 품목 중 텅스텐의 대표적 원료인 파라텅스텐산 암모늄의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이 중 일본으로의 수출은 재작년 688톤에서 작년에 158톤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유사 관련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 이래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등의 수출량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희귀 금속 등 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등의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의 면에 있는 남부 오데사주의 주택과 항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고 9일 SNS에서 밝혔습니다. 흑해 주변에서는 지난달 옥수수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3일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러시아 측 해안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낙하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의 면에 있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8일 현지 미디어에 지금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양국은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흑해에서의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국에 호소했다면서 흑해 항행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도 촉구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와 함께 상호 물류망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단 외무장관이 자제할 것을 강력 호소했습니다.
1: 탁구 국제대회 2026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요코하마에서 9일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와 미와 선수의 오빠인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각각 남녀 단식에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3위인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세계 랭킹 5위로 작년에 이 대회를 제패했던 중국의 천싱퉁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하리모토 선수는 1게임을 13대 11로 따낸 뒤 이어진 2게임도 이겼습니다. 3게임은 내줬지만 4게임에서는 정확한 샷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승리했습니다. 이후 5게임을 내줬으나 6게임에서는 중반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7대7로 경기를 이어가던 중 하리모토 선수가 서브에서 득점하며 기세를 몰고 가 마지막에는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1대7로 6게임을 마감했습니다. 결과 게임 스코어 4대2로 우승했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5위인 미와 선수의 오빠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세계 랭킹 31위인 한국의 오준성 선수와 대전해 1게임은 7대 11로 내줬지만 2게임 이후는 실력을 발휘해 위력이 있는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득점을 거듭하면서 연속 4게임을 따내 남매 동반 우승을 따냈습니다.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1: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0: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1: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ただきます.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ただきます.
1: 잘 먹겠습니다.
0: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1: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0: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4: これ生卵ですか?
1: 이거 날계란이에요?
0: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1: 네.
0: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1: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0: 가이또가 말합니다.
2: 소.
1: 그래.
2: 자, 나또모다메?
1: 그럼 나또도 못 먹어?
0: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나또, 다이스키데스.
1: 나또 아주 좋아해요. 나또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0: 네, 그런데 탐은 나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나또를 좋아해요.
1: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生卵은
1: 날계란.
5: 食べられません은
1: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食べる
1: 먹다의 가능형은
5: 食べられる
1: 먹을 수 있다인데요.
5: 食べられる의
1: 정중한 부정형은
5: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1: 이 경우에는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1: 그대로 외워주세요.
0: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1: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1: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도저, 닥산 타베테 그다사이.
2: 자, 많이 드세요.
0: 도저는 어서, 부디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3: 닥상은
0: 많이.
3: 타베테 그다사이.
0: 드세요는 동사
3: 타베르의
0: 태형에
3: 그다사이가
0: 붙은 것입니다.
4: 스미마센. 私 사시미와 타베라레마센.
2: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3: 스미마센.
0: 여기서는 미안해요라는 뜻이죠.
3: 와타시는
0: 저.
3: 사시미는
0: 회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사시미와 타베라레마센. 와타시 사시미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사시미와 타베라레마센.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3: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5: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3: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3: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3: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いただきます.
8: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9: これ生卵ですか?
8: はい.
9: すみません.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0: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2: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2: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2: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구마모토현 우키시 대피소에는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이재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내에서 약 34,770 가구가 단수 상태이며 이 중 우키시 내에 약 8,470 가구에서도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내 대피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우키시청 주차장에는 미에현츠시에서 보내온 재해용 화장실 트레일러가 8일부터 설치됐습니다. 트레일러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공간 등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서양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재해증명서 절차를 밟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트레일러 담당인 쯔시 위기관리부의 다케우치 모리노부 특명참여는 하수도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가운데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지원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가자지구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 사이에서 작년에 정전 합의가 발효된 지 10일로 10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측이 정전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간헐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현지 당국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망자는 1,250명을 넘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적어도 300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HK 가자 사무소는 지난 7월 9살 딸을 잃은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딸과 같이 피란 생활을 하는 장막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무인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자신의 팔을 관통해 딸의 가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지금도 딸의 옷과 학습장을 손에 들고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장막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자지구에서는 날마다 우리 딸처럼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므로 완전한 휴전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된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재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해각서 위반이 시정되고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배상할 때까지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설정을 위한 오만과의 협의에 대해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9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을 단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란 측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생각을 시사했다는 것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국은 희귀금속의 일종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텅스텐 광석 생산량에서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군민 양용 품목의 각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텅스텐 관련 품목도 여러 가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이래 대상 품목 중 텅스텐의 대표적 원료인 파라텅스텐산 암모늄의 수출

0: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이중 일본으로의 수출은 재작년 688톤에서 작년에 158톤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유사 관련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등의 수출량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희귀 금속 등 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등의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 면에 있는 남부 오데사주의 주택과 항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고 9일 SNS에서 밝혔습니다. 흑해 주변에서는 지난달 옥수수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3일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러시아 측 해안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낙하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 면에 있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8일 현지 미디어에 지금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양국은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흑해에서의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국에 호소했다면서 흑해 항행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도 촉구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와 함께 상호 물류망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단 외무장관이 자제할 것을 강력 호소했습니다.
0: 탁구 국제대회 2026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요코하마에서 9일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와 미와 선수의 오빠인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각각 남녀 단식에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3위인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세계 랭킹 5위로 작년에 이 대회를 제패했던 중국의 천싱퉁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하리모토 선수는 1게임을 13대 11로 따낸 뒤 이어진 2게임도 이겼습니다. 3게임은 내줬지만 4게임에서는 정확한 샷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승리했습니다. 이후 5게임을 내줬으나 6게임에서는 중반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7대 7로 경기를 이어가던 중 하리모토 선수가 서브에서 득점하며 기세를 몰고 가 마지막에는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1대 7로 6게임을 마감했습니다. 결과 게임 스코어 4대 2로 우승했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5위인 미와 선수의 오빠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세계 랭킹 31위인 한국의 오준성 선수와 대전해 1게임은 7대 11로 내줬지만 2게임 이후는 실력을 발휘해 위력이 있는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득점을 거듭하면서 연속 4게임을 따내 남매 동반 우승을 따냈습니다.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2: これ 生卵 ですか?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はい.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すみません.
0: 미안해요.
2: 私 生卵 は 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4: そう.
0: 그래.
4: 자, 나또모 다메?
0: 그럼 나또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2: 나또 다이스키 데스.
0: 나또 아주 좋아해요. 나또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나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나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2: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2: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4: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2: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개라는 못 먹어요.
2: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生卵는
0: 날개란,
6: 食べられません.
0: 은못 먹어요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6: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6: 食べる
0: 먹다의 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6: 食べられる
0: 의 정중한 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
0: 입니다. 이 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2: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자, 많이 드세요.
6: どうぞ는
0: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6: 탁상은
0: 많이.
6: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 동사
6: 食べる의
0: 태형에
6: くだ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2: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6: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라는 뜻이죠.
6: 私는
0: 저,
6: 사시미는
0: 회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 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6: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구마모토현 우키시 대피소에는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이재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내에서 약 3만 4,770 가구가 단수 상태이며 이중 우키시 내에 약 8,470 가구에서도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내 대피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 우키시청 주차장에는 미에현 쯔시에서 보내온 재해용 화장실 트레일러가 8일부터 설치됐습니다. 트레일러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공간 등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서양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재해증명서 절차를 밟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트레일러 담당인 쯔시 위기관리부의 다케우치 모리노부 특명 참여는 하수도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가운데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가자 지구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 사이에서 작년에 정전 합의가 발효된 지 10일로 10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측이 정전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간헐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현지 당국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망자는 1,250명을 넘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적어도 300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HK 가자 사무소는 지난 7월 9살 딸을 잃은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딸과 같이 피란 생활을 하는 장막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무인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자신의 팔을 관통해 딸의 가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지금도 딸의 옷과 학습장을 손에 들고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장막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자지구에서는 날마다 우리 딸처럼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므로 완전한 휴전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된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재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해각서 위반이 시정되고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배상할 때까지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설정을 위한 오만과의 협의에 대해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9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을 단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란 측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생각을 시사했다는 것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국은 희귀 금속의 일종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텅스텐 광석 생산량에서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군민 양용 품목의 각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텅스텐 관련 품목도 여러 가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이래 대상 품목 중 텅스텐의 대표적 원료인 파라텅스텐산 암모늄의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이중 일본으로의 수출은 재작년 688톤에서 작년에 158톤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유사 관련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등의 수출량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희귀 금속 등 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등의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의 면에 있는 남부 오데사주의 주택과 항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고 9일 SNS에서 밝혔습니다. 흑해 주변에서는 지난달 옥수수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3일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러시아 측 해안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낙하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의 면에 있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8일 현지 미디어에 지금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양국은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흑해에서의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국에 호소했다면서 흑해 항행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도 촉구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와 함께 상호 물류망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단 외무장관이 자제할 것을 강력 호소했습니다.
1: 탁구 국제대회 2026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요코하마에서 9일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와 미와 선수의 오빠인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각각 남녀 단식에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3위인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세계 랭킹 5위로 작년에 이 대회를 제패했던 중국의 천싱퉁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하리모토 선수는 1게임을 13대 11로 따낸 뒤 이어진 2게임도 이겼습니다. 3게임은 내줬지만 4게임에서는 정확한 샷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승리했습니다. 이후 5게임을 내줬으나 6게임에서는 중반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7대7로 경기를 이어가던 중 하리모토 선수가 서브에서 득점하며 기세를 몰고 가 마지막에는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1대

7로 6게임을 마감했습니다. 결과 게임 스코어 4대 2로 우승했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5위인 미와 선수의 오빠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세계 랭킹 31위인 한국의 오준성 선수와 대전해 1게임은 7대 11로 내줬지만 2게임 이후는 실력을 발휘해 위력이 있는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득점을 거듭하면서 연속 4게임을 따내 남매 동반 우승을 따냈습니다.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를 재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0: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そう。 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5: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다베르,
0: 먹다.

0: 가능형은
1: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1: 食べられる의
0: 정중한 부정형은
1: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0: 이 경우에는
1: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2: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1: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2: 자, 많이 드세요.
1: どうぞ는
0: 어서, 부디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たくさん은
0: 많이.
1: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 는 동사
1: 食べる의
0: 태형에
1: ください가
0: 붙은 것입니다.
3: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2: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1: すみません.
0: 여기서는 미안해요라는 뜻이죠.
1: 私는
0: 저.
1: 刺身는
0: 회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私,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 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셍.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いただきます。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これ生卵ですか？はい。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8: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2: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2: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 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2: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구마모토현 우키시 대피소에는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이재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내에서 약 34,770 가구가 단수 상태이며 이 중 우키시 내에 약 8,470 가구에서도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내 대피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우키시청 주차장에는 미에현츠시에서 보내온 재해용 화장실 트레일러가 8일부터 설치됐습니다. 트레일러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공간 등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서양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재해증명서 절차를 밟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트레일러 담당인 쯔시 위기관리부의 다케우치 모리노부 특명참여는 하수도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가운데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가자지구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 사이에서 작년에 정전 합의가 발효된 지 10일로 10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측이 정전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간헐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현지 당국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망자는 1,250명을 넘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적어도 300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HK 가자 사무소는 지난 7월 9살 딸을 잃은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딸과 같이 피란 생활을 하는 장막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무인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자신의 팔을 관통해 딸의 가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지금도 딸의 옷과 학습장을 손에 들고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장막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자지구에서는 날마다 우리 딸처럼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므로 완전한 휴전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된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재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해각서 위반이 시정되고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배상할 때까지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설정을 위한 오만과의 협의에 대해 아라그치 외

0: 외무장관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9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을 단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란 측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생각을 시사했다는 것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국은 희귀 금속의 일종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텅스텐 광석 생산량에서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군민 양용 품목의 각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텅스텐 관련 품목도 여러 가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이래 대상 품목 중 텅스텐의 대표적 원료인 파라텅스텐산 암모늄의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이 중 일본으로의 수출은 재작년 688톤에서 작년에 158톤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유사 관련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 이래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라 텅스텐산 암모늄 등의 수출량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희귀 금속 등 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등의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의 면에 있는 남부 오데사주의 주택과 항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고 9일 SNS에서 밝혔습니다. 흑해 주변에서는 지난달 옥수수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3일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러시아 측 해안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낙하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의 면에 있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8일 현지 미디어에 지금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양국은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흑해에서의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국에 호소했다면서 흑해 항행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도 촉구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와 함께 상호 물류망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단 외무장관이 자제할 것을 강력 호소했습니다.
1: 탁구 국제대회 2026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요코하마에서 9일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와 미와 선수의 오빠인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각각 남녀 단식에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3위인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세계 랭킹 5위로 작년에 이 대회를 제패했던 중국의 천싱퉁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하리모토 선수는 1게임을 13대 11로 따낸 뒤 이어진 2게임도 이겼습니다. 3게임은 내줬지만 4게임에서는 정확한 샷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승리했습니다. 이후 5게임을 내줬으나 6게임에서는 중반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7대7로 경기를 이어가던 중 하리모토 선수가 서브에서 득점하며 기세를 몰고 가 마지막에는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1대7로 6게임을 마감했습니다. 결과 게임 스코어 4대2로 우승했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5위인 미와 선수의 오빠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세계 랭킹 31위인 한국의 오준성 선수와 대전해 1게임은 7대11로 내줬지만 2게임 이후는 실력을 발휘해 위력이 있는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득점을 거듭하면서 연속 4게임을 따내 남매 동반 우승을 따냈습니다.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0: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5: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다베르
0: 먹다의 가능형은
5: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 인데요.
5: 食べられる의
0: 정중한 부정형은
5: 食べられません
0: 입니다. 이 경우에는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 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じゃあ、많이드세요。
5: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5: たくさん
0: 은많이。
5: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5: 食べる
0: 의태형에
5: ください
0: 가붙은것입니다。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5: すみません。
0: 은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5: 私
0: 는저。
5: 刺身
0: 는회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이밖에도못먹는것을말해보시죠。알레르기가있어서새우를못먹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새우는
5: 에비에비
0: 입니다먼저스미마셍이라고한뒤에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4: 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
0: 그럼이번에는돼지고기를못먹는다고말해보세요돼지고기는
5: 부타니크부타니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과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いただきます。
5: いただきます。
0: 는식사하기전에하는인사말로만들어준사람이나음식에대한감사의마음을나타냅니다먹은뒤에는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라고합니다
5: いただきます
0: 와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는같이외워두면좋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いただき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8: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9: クイシンボー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아침식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의아침식사하면어떤음식이떠오르세요
1: 네대화에나온것같은밥과된장국그리고생선구이죠
0: 그렇죠일본의전통적인아침식사는일본음식인데요밥과함께낫또나김우메보시그러니까매실장아찌죠계란을먹기도합니다
1: 양식을먹기도하나요
0: 네최근에는빵에다계란프라이주스커피같은걸먹는사람도많죠
1: 호텔이나여관에서는어떤아침식사가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주로일본음식이나오고요호텔에서는대부분일본음식이나양식중에서고를수있죠또는뷔페형식으로일본음식이나양식을함께먹을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좋아하는음식을마음대로먹을수있는건아주좋지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구마모토현 우키시 대피소에는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이재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내에서 약 3만 4,770 가구가 단수 상태이며 이 중 우키시 내에 약 8,470 가구에서도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내 대피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 우키시청 주차장에는 미에 현츠시에서 보내온 재해용 화장실 트레일러가 8일부터 설치됐습니다. 트레일러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공간 등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서양식 화장실이 구비돼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재해증명서 절차를 밟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트레일러 담당인 쯔시 위기관리부의 다케우치 모리노부 특명 참여는 하수도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가운데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가자지구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 사이에서 작년에 정전 합의가 발효된 지 10일로 10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측이 정전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간헐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현지 당국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망자는 1,250명을 넘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적어도 300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HK 가자 사무소는 지난 7월 9살 딸을 잃은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딸과 같이 피란 생활을 하는 장막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무인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자신의 팔을 관통해 딸의 가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지금도 딸의 옷과 학습장을 손에 들고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장막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자지구에서는 날마다 우리 딸처럼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므로 완전한 휴전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된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재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해각서 위반이 시정되고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배상할 때까지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설정을 위한 오만과의 협의에 대해 아라그치 외

0: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군민 양용 품목의 각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텅스텐 관련 품목도 여러 가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이래 대상 품목 중 텅스텐의 대표적 원료인 파라텅스텐산 암모늄의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이중 일본으로의 수출은 재작년 688톤에서 작년에 158톤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유사 관련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 이래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등의 수출량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희귀 금속 등 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등의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의 면에 있는 남부 오데사주의 주택과 항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고 9일 SNS에서 밝혔습니다. 흑해 주변에서는 지난달 옥수수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3일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러시아 측 해안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낙하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의 면에 있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8일 현지 미디어에 지금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양국은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흑해에서의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국에 호소했다면서 흑해 항행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도 촉구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와 함께 상호 물류망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단 외무장관이 자제할 것을 강력 호소했습니다.
0: 탁구 국제대회 2026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요코하마에서 9일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와 미와 선수의 오빠인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각각 남녀 단식에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3위인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세계 랭킹 5위로 작년에 이 대회를 제패했던 중국의 천싱퉁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하리모토 선수는 1게임을 13대 11로 따낸 뒤 이어진 2게임도 이겼습니다. 3게임은 내줬지만 4게임에서는 정확한 샷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승리했습니다. 이후 5게임을 내줬으나 6게임에서는 중반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7대 7로 경기를 이어가던 중 하리모토 선수가 서브에서 득점하며 기세를 몰고 가 마지막에는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1대 7로 6게임을 마감했습니다. 결과 게임 스코어 4대 2로 우승했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5위인 미와 선수의 오빠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세계 랭킹 31위인 한국의 오준성 선수와 대전해 1게임은 7대 11로 내줬지만 2게임 이후는 실력을 발휘해 위력이 있는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득점을 거듭하면서 연속 4게임을 따내 남매 동반 우승을 따냈습니다.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0: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1: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1: 잘 먹겠습니다.
0: 식탁 위에 놓여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1: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0: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4: これ生卵ですか?
1: 이거 날계란이에요?
0: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1: 네.
0: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1: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0: 가이토가 말합니다.
5: そう.
1: 그래.
5: じゃあ納豆もダメ?
1: 그럼 納豆도 못 먹어?
0: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1: 納豆 아주 좋아해요. 낫또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0: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1: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生卵은
1: 날계란.
6: 食べられません은
1: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6: 食べる
1: 먹다의 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1: 먹을 수 있다인데요.
6: 食べられる의
1: 정중한 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1: 이 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1: 그대로 외워주세요.
0: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1: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
1: 이라고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잘 따라 하셨어요?
1: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내용을 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0: 자, 많이 드세요.
6: どうぞ는
1: 어서, 부디 라는 뜻으로 뭔가를 권할 때 쓰는 말입니다.
6: 닥상은
1: 많이.
6: 食べてください.
1: 드세요는 동사
6: 食べる
1: 에 태형에
6: 그다사이가
1: 붙은 것입니다.
4: 스미마센. 와타시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0: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6: 스미마센.
1: 여기서는 미안해요라는 뜻이죠.
6: 와타시는
1: 저.
6: 사시미는
1: 회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1: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 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6: 에비, 에비입니다.
1: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1: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6: 부타니크, 부타니크입니다.
1: 자, 말해보세요.
8: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이타다키마스.
1: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6: 고치소사마데시다
1: 라고 합니다.
6: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1: 같이 외워두면 좋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0: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1: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0: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1: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0: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1: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0: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1: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구마모토현 우키시 대피소에는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이재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내에서 약 34,770 가구가 단수 상태이며 이 중 우키시 내에 약 8,470 가구에서도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내 대피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중 우키시청 주차장에는 미에현 쯔시에서 보내온 재해용 화장실 트레일러가 8일부터 설치됐습니다. 트레일러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공간 등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서양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재해증명서 절차를 밟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트레일러 담당인 쯔시 위기관리부의 다케우치 모리노부 특명 참여는 하수도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가운데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가자지구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 사이에서 작년에 정전 합의가 발효된 지 10일로 10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측이 정전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간헐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현지 당국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망자는 1,250명을 넘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적어도 300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HK 가자 사무소는 지난 7월 9살 딸을 잃은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딸과 같이 피란 생활을 하는 장막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무인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자신의 팔을 관통해 딸의 가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지금도 딸의 옷과 학습장을 손에 들고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장막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자지구에서는 날마다 우리 딸처럼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므로 완전한 휴전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아라구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된 아라구치 외무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아라구치 외무장관은 현재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해각서 위반이 시정되고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배상할 때까지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설정을 위한 오만과의 협의에 대해 아라구치 외무장관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9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을 단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란 측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생각을 시사했다는 것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국은 희귀 금속의 일종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텅스텐 광석 생산량에서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군민 양용 품목의 각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텅스텐 관련 품목도 여러 가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이래 대상 품목 중 텅스텐의 대표적 원료인 파라텅스텐산 암모늄의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이중 일본으로의 수출은 재작년 688톤에서 작년에 158톤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유사 관련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등의 수출량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희귀 금속 등 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등의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의 면에 있는 남부 오데사주의 주택과 항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고 9일 SNS에서 밝혔습니다. 흑해 주변에서는 지난달 옥수수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3일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러시아 측 해안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낙하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의 면에 있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8일 현지 미디어에 지금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양국은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흑해에서의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국에 호소했다면서 흑해 항행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도 촉구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와 함께 상호 물류망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단 외무장관이 자제할 것을 강력 호소했습니다.
1: 탁구 국제대회 2026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요코하마에서 9일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와 미와 선수의 오빠인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각각 남녀 단식에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3위인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세계 랭킹 5위로 작년에 이 대회를 제패했던 중국의 천싱퉁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하리모토 선수는 1게임을 13대 11로 따낸 뒤 이어진 2게임도 이겼습니다. 3게임은 내줬지만 4게임에서는 정확한 샷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승리했습니다. 이후 5게임을 내줬으나 6게임에서는 중반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7대7로 경기를 이어가던 중 하리모토 선수가 서브에서 득점하며 기세를 몰고 가 마지막에는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1대7로 6게임을 마감했습니다. 결과 게임 스코어 4대2로 우승했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5위인 미와 선수의 오빠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세계 랭킹 31위인 한국의 오준성 선수와 대전해 1게임은 7대 11로 내줬지만 2게임 이후는 실력을 발휘해 위력이 있는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득점을 거듭하면서 연속 4게임을 따내 남매 동반 우승을 따냈습니다.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4: そう.
0: 그래.
4: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6: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6: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6: 다베르
0: 먹다의 가능형은
6: 다베라레르,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6: 다베라레르의
0: 정중한 부정형은
6: 다베라레마생입니다.
0: 이 경우에는
6: 다베라레마생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다베라레마생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
7: 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8: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じゃあ、많이드세요。
6: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6: たくさん
0: 은많이。
6: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6: 食べる
0: 에

0: 해형에
1: 그다사이
0: 가 붙은 것입니다.
2: 스미마센. 와타시 사시미 와 타베라레마센.
3: 미안해요. 저 회는 못 먹어요.
1: 스미마센.
0: 여기서는 미안해요라는 뜻이죠.
1: 와타시는
0: 저.
1: 사시미는
0: 회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すみません. 私 사시미와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 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 에비
0: 입니다.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스미마셍, 와타시 에비와 타베라레마셍.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 부타니크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스미마센. 와타시 부타니크와 타베라레마센.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다
0: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다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いただきます.
7: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8: これ生卵ですか?
7: はい.
8: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9: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3: 이어서 가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3: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3: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3: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구마모토현 우키시 대피소에는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이재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내에서 약 34,770 가구가 단수 상태이며 이 중 우키시 내에 약 8,470 가구에서도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내 대피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키시청 주차장에는 미에현츠시에서 보내온 재해용 화장실 트레일러가 8일부터 설치됐습니다. 트레일러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공간 등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서양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재해증명서 절차를 밟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트레일러 담당인 쯔시 위기관리부의 다케우치 모리노부 특명 참여는 하수도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가운데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가자지구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 사이에서 작년에 정전 합의가 발효된 지 10일로 10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측이 정전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간헐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현지 당국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망자는 1,250명을 넘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적어도 300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HK 가자 사무소는 지난 7월 9살 딸을 잃은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딸과 같이 피란 생활을 하는 장막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무인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자신의 팔을 관통해 딸의 가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지금도 딸의 옷과 학습장을 손에 들고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장막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자지구에서는 날마다 우리 딸처럼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므로 완전한 휴전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된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재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해각서 위반이 시정되고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배상할 때까지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설정을 위한 오만과의 협의에 대해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9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을 단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란 측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생각을 시사했다는 것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국은 희귀 금속의 일종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텅스텐 광석 생산량에서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군민 양용 품목의 각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텅스텐 관련 품목도 여러 가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이래 대상 품목 중 텅스텐의 대표적 원료인 파라텅스텐산 암모늄의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이 중 일본으로의 수출은 재작년 688톤에서 작년에 158톤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유사 관련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

0: 정부는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등의 수출량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희귀 금속 등 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등의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의 면에 있는 남부 오데사주의 주택과 항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고 9일 SNS에서 밝혔습니다. 흑해 주변에서는 지난달 옥수수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3일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러시아 측 해안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낙하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의 면에 있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8일 현지 미디어에 지금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양국은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흑해에서의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국에 호소했다면서 흑해 항행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도 촉구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와 함께 상호 물류망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단 외무장관이 자제할 것을 강력 호소했습니다.
0: 탁구 국제대회 2026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요코하마에서 9일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와 미와 선수의 오빠인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각각 남녀 단식에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3위인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세계 랭킹 5위로 작년에 이 대회를 재패했던 중국의 천싱퉁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하리모토 선수는 1게임을 13대 11로 따낸 뒤 이어진 2게임도 이겼습니다. 3게임은 내줬지만 4게임에서는 정확한 샷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승리했습니다. 이후 5게임을 내줬으나 6게임에서는 중반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7대 7로 경기를 이어가던 중 하리모토 선수가 서브에서 득점하며 기세를 몰고 가 마지막에는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1대 7로 6게임을 마감했습니다. 결과 게임 스코어 4대 2로 우승했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5위인 미와 선수의 오빠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세계 랭킹 31위인 한국의 오준성 선수와 대전해 1게임은 7대 11로 내줬지만 2게임 이후는 실력을 발휘해 위력이 있는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득점을 거듭하면서 연속 4게임을 따내 남매 동반 우승을 따냈습니다.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를 재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ただきます.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4: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
2: 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식은 건강에 좋습니다.
0: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5: そう。
0: 그래。
5: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納豆도못먹어？
1: 탐이기쁜듯이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아주좋아해요。納豆는대두콩을발효시킨음식인데요。끈적끈적하고독특한냄새가나기때문에못먹는사람도있을거예요。
1: 네、그런데탐은納豆를좋아하는군요。사실은저도納豆를좋아해요。
0: 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5: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4: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중요표현은날개라는못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배우면싫어하는것이나못먹는것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6: 生卵
0: 는날개란
6: 食べられません
0: 은못먹어요라는뜻입니다오늘의포인트는못먹어요
6: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는못한다는것을나타내는표현입니다동사
6: 食べる
0: 먹다의가능형은
6: 食べられる
0: 먹을수있다인데요
6: 食べられる
0: 의정중한부정형은
6: 食べられません
0: 입니다이경우에는
6: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그대로외워주세요
1: 못먹어요는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0: 네못먹는것을말할때는못먹는것뒤에조사와를붙이고이어서
6: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하면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食べられません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7: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자많이드세요
6: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6: たくさん
0: 은많이
6: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6: 食べる
0: 의태형에
6: ください
0: 가붙은것입니다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6: すみません。
0: 은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6: 私
0: 는저。
6: 刺身
0: 는회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 밖에도 못 먹는 것을 말해보시죠.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새우는
1: 에비입니다.
0: 먼저 스미마셍이라고 한 뒤에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2: 스미마셍. 私 에비は食べられません. 스미마셍. 私 에비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말해보세요. 돼지고기는
1: 부타니크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3: 스미마셍. 私 부타니크は食べられません. 스미마셍. 私 부타니크は食べられません.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과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이타다키마스.
0: 이타다키마스는 식사하기 전에 하는 인사말로 만들어준 사람이나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먹은 뒤에는
1: 고치소사마데시타
0: 라고 합니다.
1: 이타다키마스와 고치소사마데시타는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5: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いただきます.
6: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7: これ生卵ですか?
6: はい.
7: すみません.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8: 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7: 納豆大好きです。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5: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5: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5: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5: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또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도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또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いただきます.
3: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나마타마고는
0: 날계란,
5: 다베라레마생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다베라레마생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다베르
0: 먹다의 가능형은
5: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인데요.
5: 食べられる의
0: 정중한 부정형은
5: 食べられません입니다.
0: 이 경우에는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7: すみません。
4: 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자많이드세요
5: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5: たくさん
0: 은많이
5: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5: 食べる
0: 의태형에
5: ください
0: 가붙은것입니다
4: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5: すみません
0: 은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5: 私
0: 는저
5: 刺身
0: 는회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구마모토현 우키시 대피소에는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이재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내에서 약 3만 4,770 가구가 단수 상태이며 이 중 우키시 내에 약 8,470 가구에서도 단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내 대피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키시청 주차장에는 미에현 쯔시에서 보내온 재해용 화장실 트레일러가 8일부터 설치됐습니다. 트레일러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공간 등 3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서양식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이나 재해증명서 절차를 밟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트레일러 담당인 쯔시 위기관리부의 다케우치 모리노부 특명 참여는 하수도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가운데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가자지구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조직 하마스 사이에서 작년에 정전 합의가 발효된 지 10일로 10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스라엘 측이 정전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간헐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 현지 당국에 따르면 8월 9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망자는 1,250명을 넘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적어도 300명의 어린이가 희생됐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HK 가자 사무소는 지난 7월 9살 딸을 잃은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에 따르면 딸과 같이 피란 생활을 하는 장막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무인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자신의 팔을 관통해 딸의 가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지금도 딸의 옷과 학습장을 손에 들고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장막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자지구에서는 날마다 우리 딸처럼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므로 완전한 휴전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통항 재개와 관련된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현재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해각서 위반이 시정되고 위반과 관련해 미국이 배상할 때까지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피해 배상 등이 없는 한 협상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설정을 위한 오만과의 협의에 대해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9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을 단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란 측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생각을 시사했다는 것으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국은 희귀 금속의 일종으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텅스텐 광석 생산량에서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군민 양용 품목의 각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텅스텐 관련 품목도 여러 가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이래 대상 품목 중 텅스텐의 대표적 원료인 파라텅스텐산 암모늄의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이 중 일본으로의 수출은 재작년 688톤에서 작년에 158톤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유사 관련 다카이치 수상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등의 수출량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희귀 금속 등 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등의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흑해의 면에 있는 남부 오데사주의 주택과 항구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고 9일 SNS에서 밝혔습니다. 흑해 주변에서는 지난달 옥수수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0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3일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러시아 측 해안에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낙하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흑해의 면에 있는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이 8일 현지 미디어에 지금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며 양국은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흑해에서의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국에 호소했다면서 흑해 항행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도 촉구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와 함께 상호 물류망의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단 외무장관이 자제할 것을 강력 호소했습니다.
1: 탁구 국제대회 2026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요코하마에서 9일 일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와 미와 선수의 오빠인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각각 남녀 단식에서 우승을 따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3위인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세계 랭킹 5위로 작년에 이 대회를 제패했던 중국의 천싱퉁 선수와 대전했습니다. 하리모토 선수는 1게임을 13대 11로 따낸 뒤 이어진 2게임도 이겼습니다. 3게임은 내줬지만 4게임에서는 정확한 샷으로 실력을 발휘하며 승리했습니다. 이후 5게임을 내줬으나 6게임에서는 중반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고 7대7로 경기를 이어가던 중 하리모토 선수가 서브에서 득점하며 기세를 몰고 가 마지막에는 4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1대7로 6게임을 마감했습니다. 결과 게임 스코어 4대2로 우승했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5위인 미와 선수의 오빠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가 세계 랭킹 31위인 한국의 오준성 선수와 대전해 1게임은 7대 11로 내줬지만 2게임 이후는 실력을 발휘해 위력이 있는 포어핸드와 백핸드로 득점을 거듭하면서 연속 4게임을 따내 남매 동반 우승을 따냈습니다. 하리모토 토모카즈 선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절반이 다 왔네요. 오늘도 파이팅!
0: 오늘은 제24과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좋아하는 가이토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줬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아침밥인 것 같네요.
0: 그럼 제24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すみません。
2: 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納豆大好き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가이토와 탐이 밥 먹기 전에 인사말을 합니다.
2: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집주인 로봇 하루상이 말합니다.
3: 일본
0: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1: 탐이 하루상에게 묻습니다.
0: 이거 날계란이에요?
1: 하루상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탐이 죄송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스미마센.
0: 미안해요.
4: 私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저 날계란은 못 먹어요.
1: 가이토가 말합니다.
2: そう.
0: 그래.
2: じゃあ納豆もダメ?
0: 그럼 納豆도 못 먹어?
1: 탐이 기쁜 듯이 말합니다.
4: 納豆大好きです.
0: 納豆 아주 좋아해요. 納豆는 대두콩을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끈적끈적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 네, 그런데 탐은 낫또를 좋아하는군요. 사실은 저도 낫또를 좋아해요.
0: 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이타다키마스.
3: 일본식은 건강에 いいんですよ.
4: これ生卵ですか?
3: はい.
4: 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納豆大好き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날계란은 못 먹어요.
4: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0: 이걸 배우면 싫어하는 것이나 못 먹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生卵은
0: 날계란.
5: 食べられません은
0: 못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못 먹어요.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는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사
5: 食べる
0: 먹다의 가능형은
5: 食べられる
0: 먹을 수 있다 인데요.
5: 食べられる
0: 의 정중한 부정형은
5: 食べられません
0: 입니다. 이 경우에는
5: 食べられません
0: 이라고 그대로 외워주세요.
1: 못 먹어요는 食べられません 이군요.
0: 네. 못 먹는 것을 말할 때는 못 먹는 것 뒤에 조사 와를 붙이고 이어서
5: 食べられません이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못 먹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4: すみません。
6: 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내용을확인할까요?
3: どうぞ、たくさん食べてください。
1: じゃあ、많이드세요。
5: どうぞ。
0: 는어서、부디라는뜻으로뭔가를권할때쓰는말입니다。
5: たくさん
0: 은많이。
5: 食べてください。
0: 드세요는동사
5: 食べる
0: 의태형에
5: ください
0: 가붙은것입니다。
6: 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1: 미안해요。저、회는못먹어요。
5: すみません。
0: 은여기서는미안해요라는뜻이죠。
5: 私
0: 는저。
5: 刺身
0: 는회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0: 그럼이밖에도못먹는것을말해보시죠알레르기가있어서새우를못먹는경우에는어떻게말하면될까요새우는
5: 에비에비
0: 입니다먼저스미마셍이라고한뒤에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3: 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스미마셍와타시에비와타베라레마셍
0: 그럼이번에는돼지고기를못먹는다고말해보세요돼지고기는
5: 부타니크부타니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すみません私豚肉は食べられません
0: の추가표현은탐과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8: いただきます
5: いただきます
0: 는식사하기전에하는인사말로만들어준사람이나음식에대한감사의마음을나타냅니다먹은뒤에는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라고합니다
5: いただきます
0: 와
5: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같이 외워두면 좋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いただきます. ごちそうさま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いただきます.
4: 日本食は健康にいいんですよ。
5: これ生卵ですか?
4: はい。すみません。私、生卵は食べられません。そう。じゃあ納豆もダメ?
5: 納豆、大好きです。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아침 식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의 아침 식사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1: 네, 대화에 나온 것 같은 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죠.
0: 그렇죠. 일본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일본 음식인데요. 밥과 함께 낫또나 김, 우메보시,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죠. 계란을 먹기도 합니다.
1: 양식을 먹기도 하나요?
0: 네, 최근에는 빵에다 계란프라이, 주스, 커피 같은 걸 먹는 사람도 많죠.
1: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어떤 아침 식사가 나올까요?
0: 여관에서는 주로 일본 음식이 나오고요. 호텔에서는 대부분 일본 음식이나 양식 중에서 고를 수 있죠. 또는 뷔페 형식으로 일본 음식이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좋지요. 저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보고 싶네요.